이거는 그런 사나 부시학인데 그린 이진시다 암글랑가라 대발 그리기빛 남라가리 아르고인 시식은 빌그리 대한 노력은 그대발 아가린 사나 부시학인데나 아들인 이진시다 암글랑가라 대발 эснэтэн битэнда амриёр эмдэр хоёуи эндин их хэлжат

그건 살나 무시하긴데 그린 이천시다 암글릉아래 대본 그리기 빛은 남라가디 아르본 시식은 빌그리 대한 노력은 그 대본 아가린 살네 빠슬림베나 아들린 이천시다 암글릉아래 대본 эснэтэн битэнда амриёр эмдэр хоёуи индини хэлшат ашри явтлгар бол

이리 오로가 짜라라자 존상이 개할타이 묘사태간 하여고라르 문호시리기 일주부틀 야르 허일한 살자샷 쭉쭉더니 야블라쇼이 자 묘사 부드니 성세자밭 들어서 샤신 야블라 존상이 뭐이 그들고 알지라 이군에 아따 토르 돌트고 энэ мөсөгийн энэ яарч байгаа усрын бол юу юм дөө гэвэл

사랑 내려라 사상인걸 들었어 무시고 세례가 아야 실행은 다이소 도심을 이따와한 서두르고게 결림배나 한해 절력이 후르바그틀 홀잠이기 해하성에 후라들라긋 이마란 띠몬 이진의 절력 아래 발라볼 신이 시르기 배사 암살릉에 두고헐 일루히 문우광 흘랏 내구르 두름 이내갓 사흘란 자삿 소소 흘지벤 이르흐민궁아 이진의 절가르 지구니 딜허 아시금 돌다 우문의기 딜허 아시긴 왔다 쩐난 장좀 벌벌 봉인 이쯤 벌 으름들뜬 벌가 이진의 후르트각스는 흐르흐미 잘금틀 보갓 이두가비 시르그베 사가리 이들라고 사흘렛 봤들 마팅 우자서 혹신 홀가 에노드라샤메기 에마트 에마가 암테세가 누가시 나마트부크헤라 안헨야스 니야르르게시 부르나무차벌가 알소가가 따짜남 발라슈이 마팅 아다 바데제쇼 인네 아르탈든 발올라 황쿠이베나 비인닉 алын гот асуул соосо хөшөн хурла хөө талаас нь хангүй ятгаад авла хойлоо хавтрал бэрэд авчихгүй дөө гэж мим хэлбар хаган батжээ